0: ngasigi na zonda thamjeri akhan nana pithorok pasingde yumpham oiba thoram utlamsi ekhugi thona thoram asida thokjom angelina devi ga unaduna saba wari watai unaduna wari sanabiga daba yumnam bablu thoram puthokpa nongthombam roma
1: hojik tabirasi nongthombam roma na puthokpa utlamsi ekhugi thona Thorum lantho piriba yumnam bablu.
2: Ming leifam madegi di apok pigi ming amtang khangjaogi.
3: Aigi ming thokjom Angelina Devi leifam na sagolban tera khamnam lerak. Aibu bopi baba bagi ming se thokjom Dorendro Singh. Duga aigi imagi ming na thokjom Ongbi Sarojini Devi. Aigi baba se lai khedre. 2020 da lai ki tabane do ma government job ma cha ma toram me yam pik pa hai tare akoi gi income yam pik na hozar e yam wa na pension charga do mai taw na family je lai re akoi je pura join family mak na traga so lai me na base akoi gi indom cha ani andagi ka kama andagi inaun pi ipuan pa do mai na lai ain hostel lai gar kan da ima do indom cha hoi ga do mai taraga mong manung se lai hoi hai ta
2: Cinenau kayano, aduk mayam tu gimarak ta kayasu bino.
3: Pingak ta ahum ne, aduga aina atombi oe, cecia ni mayum pan kre. Angangui kanda ise makhoi mayam gi minungsi mayam maloinar kanda ichinau mayam singna mayam ga mana dhanda ba yade hai bagi minungsi amaga loinar ga aise losalaga thamakte anuga mayamarakta adum tilhalaga mina normal amna ngambado aina ngamdabadi yai aina udaba kawunina adudo ngamdabado moina kamai tauna ngamhani aise inkhala kanda amina pung amada ngamba poto aina pung ani changasu moina adumai tawra semkat piraga leire haita
2: itak ichene sina am no motivate tore habne ba
3: iche jing sina ai hujik phaw bada ai gi mateng pang bi ba se lepte ba khoi iche na lai ruri ba imung se sizena khoi gi imung gi condition je phajana khangbi ba ai bu masak mun na khangbi ba do aduduna moina zo hena support tawbirak ba hai tar aduduna hana gi duda gi ta dana missing je hen katna ai bu support tawbi hai tar
2: adu krai krai de yumban mano maming ga khanga ga de hen na nungai de
3: iche ani se je han sina khurai konsam le kai da pa le aduga iche ya ma aiga thangna basina tharoi jamda pale aigi chiche ahan gi maming se thokchom nandakishori taigi maming na konsam surchandra aduga cheche yai masina tharoi jamda mayum pale iche gi mingna thokchom ingalema aduga itai ji gi mingna phamdom bikram
2: adu anjelina akoi na thengna ba matamda khoi gi smaina u basida chang han thare gan haiba kanda khoi gi government na sarkar ne pi bagi magi chang haiba tare ne degree gumba ko adu gi matang de jukhi ta khangje
3: board na pi ba person test haija batare o dabase 80% bi 20% ga tane uri je haidi khara khara mangan khara phawba mi masakumba budi naksha laga khara khara khangnge ara pagumba aru akuppa gumba haitare adu gumba se u de ai adagi lyric pa ba isana pa ba ngamba na te braille script ta dumai tora ga horok pane
2: angan ngoi ni metam da han ba khang ko se sum kamain tora ga da kan da jehi kya rasul ko dai de no khang ngi
3: angangori kanda khangak pa je hek polak pa da di khang de hai adu ga kai no tawe akoi box se kai thien ga ka re hai ko adu moina acha thaka sum lairaga purak pa do adu da kabok nungok pa puraga haido oga khoi gi cousin sister hai tare ne mayam siga punna ai ga pizza minna ba adu da ai sina ai gi mit sina uri ba jaga sida leiba poche sigum ba sidang charaga isam sam na hai tare u da ba jaga sina hek thieng da ba adu ai gi behavior se mayam normal onga di habit khena ba ma ure da na ahal sing sina adu da gi khoi bok na hai ba ne hai ngang se mit che kai nom taw wi hospital da puraga amtang yengo kholo haibadagi baba waina hospital chatla kanda yeng kanda khangak pani hai duga aina 11 months thuba adwai dagi mitse operation tawase haure hai treatment se adumai tara sum laying a laying ga income yam pek na yam wa na leirak pa imung amadagi phangi ba paisa se aina sum aina khangak pa bawta hai tare ne akhoi ba sina ai paisa phang dawba ma leibada ma atopada kaino tawde hai di mana 나 우락 도이세 아이기 미체 까라이다 부르가 라잉 하우니 레 까마이 다우니 하이버세 시하나 우버세 아이나 삐간다 강하오야 이다레 아이나 갸안 카라타라 아한바다 아이세 상거 데바네 트렐레야 아 아두다 하나 예잉에 아쾌바가 아이가 당찰레 하이 아이 삐이 하이 레저 까빠 다우도 아 아두도 오이나 하이레 하바 아두다 아쾌바시나 뺀다바기 아두다기 마나 욤다 칸나르마루기게 하라가 아이세 부토라 간다 파샤제 카라 똥컷라가 안두마인 타오라가 아이제 마두라이다 찰레 도 마두라이 찰라간다 트리트먼트 세 피레 아두마탐두다 아이나가 하이하이 아쿠이 바오이다 안 닥터 징진나 아이기제 카라 커리어 오이버기 하이타레네 아쿠이다 디시젼 세 라혼바도 서저리 엠디 타우바야이 타우바타부 마기 서저리 세 타오라간다 미츠 카라 생토락바 나트라가나 하나기 비범제 속전기바 소마이나 하이바자네무고 아도 디시젼 제 로방 강다바기 아이나 카라 카라수 우자리바니나 아두소무 망한닝다바 카라 파도 에 하드더소 오목소 파한닝바 도마인 따라 간다갈래 하이다 아이나 칸바 카이노 타오바제 카라 하이갈래 하이디 아마 카라 기간다바도 바바가 와리샤나 간다 아이나 닥라우나가 하이하이 아이 오퍼레이션 타오비요 가인 타오라가 하드마이 따라 타오바데 오퍼레이션 지디 서저리 지디 타오레 아도가 라이벅 파다나 속디 속산 타오드레 하나기 카이노 기지데기 카탕 생토락바기 타입 아마다 아도마이 따오에 아도가 시마탕지 다이나 판자니 하오바제 마탐누다 아이나 까옹암다바세 아이기 트리트먼트 세 잣바간다 하나 캉다바니나 바바시나 오르간 도너 타오바세 스마이나 미트쿰바기세 아힝마미 아마다기 카이노 라오바야데다나 아도 마이와 칸다디 아마 푸라가 야드레 하라가수 마원다기 피라간다 이차게디 아이기 미트 우리 아니 우리 아마 피니 두가 카이노 타오라간다 스쿨가제 엘레프타가 타만도니 카인다 아이시고 마마 짬사 크라크라 디닝장에 아도 마이 타오라가 라잉에
2: 아포포 이파두나 마찬 누피기 담악 아와브도 우방암다바데기 바바나가 사기 마기 타모이다 레자바 두고 허렌 디마 판통도디 퐁독 절파이바다레네 아이기 나마마 피르가 이잔피시 우헌게간
3: 아코이 바바나 아이보 프라다 란다 탐비람다베야이 데기 아이기 셀톰 란톰 탐비람다바 아이케임 칸데 마나 타우비람이 바카라도 좀나기 마파도나테 디비앙 오라바 마차마기 마파네바 아코이 바바나 오레시 아두다 마사세 마야마락시다 부톡다바야데 에나 인칼라이바 아두고마 마파마네바 아두다 바바나 타우라미 마미암동 사이기 아이나 아가우리가이다 아이나 캉하우드라가수 아이나 닝정 하우바카라 호제 아이나 갸안다라 간다 칼락바간다 바바두말레이람바기 기 아이기 리지다 아이나 복자람바기 디비앙마 오이라가수 시보키 스테시다 야우방암바니 하이바기 암짝 톡자바도 아이온다 야나 브라드필 아마 파오에 칸데 장담닝아이레이테 하이타레
2: 마마마파기 능시바시디 마차 시데다 쾨테링아이 아두고 잉잉아이 아두기 디마니 엔토잉이 로이바나이데 하브두니 아도 class 10 12 tamba ibame am singse kai kai da tamba I kamai kamai ta orga hor kheb de song tang ta se
3: baba na pam ba du makti oi gi tra ai gi met ki phibam sina hai ta re du ga class 2 daina 10 bau se blind school da tam chare tak yel da lai ba se class 10 se ai 2012 ta pass tau ja ba ne de gi 11 12 se na model higher secondary da tam chare 2014 da ai 12 se loi chare du loi ma tong da ai gi graduation je lekai ne college na

0: ꯁꯤꯡꯁꯦ ꯀꯩꯁꯨ ꯈꯪꯅꯗꯦꯗꯅ ꯑꯗꯨꯗ ꯃꯌꯥꯝꯒꯤ ꯃꯥꯡꯗꯨꯗ ꯑꯩꯅ ꯈꯔꯗꯪ ꯎꯠꯊꯣꯛꯆꯔꯨꯕꯗꯣ ꯑꯗꯨꯗꯣ ꯑꯩꯉꯣꯟꯗ ꯌꯥꯝ ꯅꯨꯡꯉꯥꯏꯖꯈꯤ ꯉꯁꯤ ꯑꯩꯈꯣꯏꯒꯤ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ꯅ ꯂꯥꯛꯏꯕ ꯅꯣꯡꯊꯣꯝꯕꯝ ꯔꯣꯃ 디세블 매암싱치데네 모이제 로셀라가 탐베모타 까리까리 빠우질 비닝엔젤리
1: 아탕시다이나 비자닝버세 모이모이기 페렌츠 하이타레네 데마치마나우싱 패밀리 삼나르다 패밀리 하이타레 레이바 디비앙 오리바 미삭 안데기 애니 디세빌리티 하이타레 와칸 한다라가소 레이바 코이바기 매암시나 인카트비밤 짱에 카당 손타락과 간다 좀나기 노르멘 버슨 남조 타우리니다나 과 와칸 카당 한다락과 간다 가나곰 부카라가 폴라가 데기 매암다 셔터 토가 코이니다나 도마이타우단 패밀리 매암싱지나쇼 카이노 부톡비바 로살라가 탐비베 마호타 부톡비바 두가 마탕시다이나 판자닝바세 아이네숨 우자바 카라다 하이타레네 디세블 폭파 페렌싱 페렌싱시나 마기 페렌팅 시다 마차세 나사기 디세블 오이바 미누시지네 헨만다나 누시바지네 헨만다나 아와바세 켐테 야호닝다바 카이노기 라이크 탐마수 탐마나 탐바야바 카라 탐자라가 둠 야레다 카이나 칸바기 마옹다 라이크 세 탐할라가 아이디 마기 라이바 치마나오 아토파 노르멜 오이바 싱세 시제 카이노 타우나 세마가 마틱 차나바 세마가 마기 다막타 레팍카니 카이나 아사 타우라가 둠아이나 아두다네 헨나 옌바 시곰바기 마탕시다 아이나 하이자닝이세 아쿠기 삼나라다 포트 아마타라수 밤비세 코이나 마콩솜밤짱에 짱바간시다 밤비 카탕 팟타바세 헨나 아파바징 두가 마나나바 호나바다 땅 팟타바 밤비시다나 헨나 아코이나 에퍼트 타다바만짱이다나 과 아두곰나 마차세 디세블 오이라바 마이 야오바세 만 아타이 노르멘징 두가 마나나바 호나라바 칸다 카탕 헨나 망원다 옌비바 두가 마나 호나닝 다바 와칼손 타바 마얌 레라가수 와하이나 오이로 타박나 오이로 마부 부톡비나 바호나바 마기 오이바 상사르두다기 부톡비락바 하이타레 로실라가 탐비베 모호타 하이디 로셀라가 탐마가 하이엥 이마이파두나 폰실로이람다이다 닌다 타오라가 짭바기 마훗 미농시나 망한다비다 부톡비라가 이자두나 미코카라 마탐카라 호나바다 와이 하이자라가수 하이엥와이 마나 마사나 아 동고이나 누가이나바기 람비 아마 오이나 세맘바도 아두두 헤나 파이 아두다 로선도나 탐비가노
0: 아마탐기데 아깡나바 레이브니나 코이 서카르기 마이케디기 카리 카리 모이네 피다락파 나트르가노 모이네가 마 모이네가 토비르 파카리 카리 딜레이
1: 아 코이나 클래스 10 가바마탐다 소셜 웰페어기 마탐두다 아이닝 싱자리 아 메담 미라바이나 파이라메 파이바칸시다 아 코이기 베츠 아 코이 블라인 스쿨기 오이나 퍼스트 디비전 아한바 파스타우바 베츠 오이바코 아두 오이바시다 메담두나 다라가 소셜 웰페어기 오이나 코이 도 리셉션 tauki aduga kainogi price ka zelishin tara tara ga pi board ki oina su highest mark phangmado ai su phangjare khoi matamda aduga atopa appreciation kaino haraga di government gi mak natraga su aina ten thaba kanda match the letter chale ba chatana dau ya ba haga adumain chatpagi akhoi gi blans school ki oina di adumain ahan ba oibagi ada atopa me amna reception taura kanda appreciation yam pi bire
0: kari kari tau ge aruiba pandam da kari kari gele
1: PhD lawyer ba matung se kaino ta em mudi adum leijai sa ge haile government gi mak phangdra jo aina hoje khalli je private ki secondary school amadawar shu puning ba gi apam ba do do mai lei haidi aina hona jaruri ba se si je lem na mang haning da ba do aduga aina oza gi line da ga pam khri se si jo aina ishana isha je kana no ha ba se realize tau jara kan da ai sina oza mo raga di satra je bits bits ai loina ra toineba loinarakpa sida oza aise kana no na masak takpa matamda aise visually impaired amaneba adu si je bech mayam jena khangraga di udaba kainu misak ama smai lai haibase hogalai ba ngangjingda khanghalli dana ko adu jogi aina oza gi line aina sukhanba anduga baba na sukhalhan bai tare akhoi ba se yamna ayonda kainu care lawre ba baba na care lawrakpa aduga matang sida aina amatang banjaning haubase aina stage by stage blind school dagi heklan thorakpa dagi 11 12 tagi thengnarai ba marup mapisti tauminarai ba thengnari ba marup singje sije aigi oina yamna live up phaba haigadra aibu masak khangbi ba moi meam jingjina parents nangak da yarak te ba apoina lairi ba kainu hoy hoy

0: ꯇꯣꯉꯥꯟ ꯇꯣꯉꯥꯟꯕ ꯃꯈꯜ ꯃꯊꯦꯜꯒꯤ ꯊꯧꯔꯝ ꯀꯌꯥ ꯑꯗꯣꯝꯅ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ꯒꯤ FM ꯁꯉꯥꯏ ꯆꯦꯅꯦꯜꯗꯒꯤ ꯂꯦꯞꯇꯅ ꯇꯥꯕꯤꯔꯤ ꯂꯦꯞꯇꯅ ꯑꯗꯨꯃꯛ ꯇꯥꯕꯤꯌꯨ ꯉꯁꯤꯒꯤ ꯃꯈꯥ ꯇꯥꯕ ꯊꯧꯔꯝꯁꯤꯡ ꯂꯥꯟꯊꯣꯛꯄꯤꯅꯕꯒꯤꯗꯃꯛ ꯎꯖꯤꯇꯥ ꯁꯣꯔꯥꯏꯁꯝꯗꯃꯨ ꯈꯨꯠꯁꯤꯟꯅꯖꯔꯤ
1: ꯊꯥꯒꯠꯆꯔꯤ ꯔꯟꯖꯅꯥ ꯁꯉꯥꯏ ꯆꯦꯅꯦꯜ ꯇꯥꯕꯤꯔꯤꯕꯁꯤꯡꯕꯨ ꯑꯃꯨꯛꯀ ꯍꯟꯅ ꯇꯔꯥꯝꯅꯧꯖꯔꯤ ꯍꯧꯖꯤꯛ ꯄꯨꯡꯐꯝ ꯑꯁꯤꯗ ꯂꯥꯟꯊꯣꯛꯆꯔꯤ ꯔꯦꯗꯤꯑꯣ ꯂꯤꯂꯥ ꯇꯝꯅꯕ ꯂꯤꯂꯥ ꯏꯕ ꯃꯣꯏꯔꯥꯡꯊꯦꯝ ꯏꯅꯥꯎ ꯂꯤꯂꯥ ꯄꯨꯊꯣꯛꯄ ꯅꯤꯡꯊꯧꯖꯝ ꯂꯣꯀꯦꯟꯗ꯭ꯔꯖꯤꯠ ꯁꯤꯡ ꯄꯨꯊꯣꯛꯄꯗ ꯇꯦꯡꯕꯥꯡꯕ ꯁꯨꯚꯥꯁ ꯑꯊꯣꯛꯄꯝ ꯍꯧꯖꯤꯛ ꯂꯩꯖꯔꯦ ꯔꯦꯗꯤꯑꯣ ꯂꯤꯂꯥ ꯇꯝꯅꯕ
2: ꯁꯥꯏꯄꯨ ꯊꯣꯡꯁꯦ ꯀꯌꯥꯝ ꯄꯥꯛꯄꯤꯒꯗꯧꯔꯤꯕꯅꯣ
3: ꯊꯣꯡꯁꯤ ꯇ꯭ꯔꯛ ꯒꯥꯔꯤ ꯑꯆꯧꯕ ꯑꯃꯒ ꯀꯥꯔ ꯑꯃꯒ ꯊꯩꯅꯕ ꯆꯟꯅꯅꯕ ꯄꯥꯛꯊꯣꯛꯀꯗꯣꯏꯅꯤ ꯑꯗꯨꯒ ꯅꯥꯀꯟꯗ ꯈꯣꯡ ꯂꯝꯕꯤꯁꯨ ꯍꯥꯞꯀꯗꯣꯏꯅꯤ
2: ꯑꯗꯨꯗꯤ ꯈꯣꯡꯅꯥꯡ ꯄꯥꯝꯕꯤꯁꯤꯗꯤ ꯌꯥꯟꯒꯗ꯭ꯔꯥ ꯃꯁꯤꯅ ꯈꯔ ꯀꯥꯏꯗꯧꯕ ꯃꯥꯜꯂꯤ
3: ꯈꯣꯡꯅꯥꯡꯁꯤ ꯀꯥꯏꯕꯕꯨꯗꯤ ꯀꯥꯏꯔꯕꯅꯤ ꯑꯗꯨꯒ ꯑꯅꯧꯕ ꯁꯥꯒꯗꯧꯔꯤꯁꯤꯗꯤꯀꯣ ꯅꯥꯀꯟ ꯅꯥꯀꯟꯗ ꯐꯨꯠ ꯃꯔꯤꯃꯉꯥ ꯃꯔꯤꯃꯉꯥ ꯄꯥꯛꯊꯣꯛꯀꯗꯣꯏꯅꯤ
2: ꯁꯥꯍꯦꯕ ꯌꯥꯜꯂꯁꯤꯗ ꯃꯁꯤꯒꯤ ꯊꯤꯀꯥꯅꯦ ꯑꯇꯩ ꯂꯝꯕꯤꯒꯤ ꯎ ꯌꯥꯟꯕꯒꯤ ꯊꯤꯀꯥꯅꯦ ꯑꯩ ꯂꯧꯖꯍꯧꯔꯒꯦ ꯁꯥꯍꯦꯕ
3: ꯊꯤꯀꯥꯗꯨꯗꯤ ꯑꯩꯅ ꯄꯤꯕ ꯉꯝꯕ ꯅꯠꯇꯦ ꯑꯗꯨꯒ ꯌꯥꯟꯕ ꯇꯥꯔꯁꯨ ꯅꯪꯒꯤ ꯊꯤꯀꯥꯒ ꯃꯔꯤ ꯂꯩꯅꯕꯗꯤ ꯌꯥꯗꯦꯍꯦ
2: ꯁꯥꯍꯦꯕ ꯌꯥꯟꯕ ꯌꯥꯟꯗꯕ ꯁꯥꯍꯦꯕꯒꯤ ꯀꯣꯂꯣꯝꯅ ꯃꯔꯨ ꯍꯨꯟꯕꯒꯨꯝꯕꯅꯤ ꯃꯔꯨ ꯂꯪꯗꯜꯂꯪꯕꯤꯌꯣ ꯍꯧꯅꯕ ꯑꯣꯏꯅꯕ ꯍꯣꯠꯅꯕꯗꯨꯗꯤ ꯑꯩ ꯃꯊꯪ ꯃꯊꯪꯒꯤꯗ ꯆꯦꯟꯖꯒꯦ ꯁꯥꯍꯦꯕ
3: ꯈꯣꯡꯅꯥꯡꯁꯤ ꯐꯗꯤ ꯐꯖꯩ ꯍꯜꯂꯣ ꯑꯩ ꯊꯕꯛ ꯃꯐꯝꯗ ꯂꯩꯖꯔꯦ ꯌꯧꯕꯤꯔꯛꯑꯣ
4: ꯌꯧꯖꯔꯛꯑꯦ ꯑꯩꯅ ꯂꯩꯔꯤꯕꯁꯤ ꯂꯝꯕꯤꯅꯦ
3: ꯃꯣꯕꯥꯏꯜ ꯐꯣꯟꯗ ꯌꯧꯔꯛꯑꯦ ꯂꯝꯕꯤꯅꯤ ꯍꯥꯏꯕꯁꯦ ꯑꯩꯉꯣꯟꯗꯗꯤ ꯇꯧꯕꯤꯔꯛꯀꯅꯨ ꯄꯨꯡ ꯀꯌꯥ ꯆꯪꯒꯅꯤ
4: ꯍꯜꯂꯣ ꯃꯤꯅꯤꯠ ꯇꯔꯥꯃꯨꯛꯀꯤ ꯃꯅꯨꯡꯗ ꯌꯧꯖꯔꯛꯑꯅꯤꯌꯦ
3: ꯃꯤꯅꯤꯠ ꯇꯔꯥ ꯅꯠꯇꯦ ꯄꯨꯡꯈꯥꯏ ꯑꯃ ꯉꯥꯏꯖꯔꯒꯦ ꯑꯦ ꯁꯤ ꯌꯧꯕꯤꯔꯛꯀꯗꯕ ꯅꯠꯇ꯭ꯔꯣ
4: ꯑꯦ ꯁꯤꯗꯤꯅꯦ ꯂꯝꯕꯤꯗꯒꯤ ꯄꯤꯛꯑꯞ ꯇꯧꯔꯛꯇꯣꯏꯅꯤ
3: ꯑꯗꯨꯒ ꯃꯤꯅꯤꯠ ꯇꯔꯥ ꯍꯥꯏꯔꯤꯕ ꯐꯔꯦ ꯐꯔꯦ ꯉꯥꯏꯖꯔꯝꯃꯒꯦ ꯉꯁꯤ ꯋꯥꯔꯦꯞ ꯑꯃ ꯂꯧꯔꯁꯤ ꯊꯝꯖꯔꯦ
2: ꯁꯥꯍꯦꯕ ꯍꯥꯏꯒꯨꯝꯕꯗꯅ ꯃꯣꯕꯥꯏꯜꯗ ꯆꯤꯟ ꯊꯤꯟꯅꯕꯤꯁꯦ ꯃꯤꯅꯤꯠ ꯑꯃꯇ ꯃꯤꯅꯤꯠ ꯑꯅꯤꯗ ꯂꯥꯛꯄꯅ ꯄꯨꯡ ꯑꯃꯒꯤ ꯃꯇꯨꯡꯗ
3: ꯃꯁꯤ ꯑꯩꯗꯤ ꯌꯥꯝꯅ ꯁꯥꯎꯅꯤꯡꯉꯤꯅꯤ ꯍꯥꯏ ꯁꯦꯡꯅ ꯁꯦꯡꯅ ꯍꯥꯏꯅꯕ ꯐꯩꯌꯦꯕ ꯑꯩ ꯌꯨꯝꯗ ꯂꯩꯔꯤ ꯊꯣꯛꯂꯛꯀꯗꯧꯔꯦ ꯃꯤꯅꯤꯠ ꯅꯤꯐꯨꯃꯨꯛꯇ ꯉꯥꯏꯕꯤꯌꯨ ꯁꯤꯕꯨ ꯀꯔꯤ ꯀꯥꯏꯒꯦ
2: ꯇꯧꯕꯒꯤꯗꯤ ꯁꯥꯍꯦꯕꯅ ꯁꯥꯎꯕꯒꯤ ꯋꯥꯅꯤ ꯃꯤ ꯑꯌꯥꯝꯕꯒꯤ ꯍꯩꯅꯕꯤ ꯑꯣꯏꯔꯕꯅꯤꯅ ꯆꯠꯅꯕꯤꯁꯨ ꯑꯣꯏꯔꯦ ꯀꯔꯤꯁꯨ ꯈꯟꯅꯗ꯭ꯔꯦ ꯍꯥꯏꯖꯔꯤꯕ ꯁꯥꯍꯦꯕ
3: ꯑꯗꯨꯗ ꯊꯕꯛꯇꯤ ꯀꯥꯏꯗ꯭ꯔꯦꯗꯣ ꯃꯥꯅ ꯊꯦꯡꯅꯤ ꯈꯪꯉꯗꯤ ꯑꯩꯁꯨ ꯃꯤ ꯑꯃ ꯎꯟꯍꯧꯕ ꯌꯥꯏꯌꯦꯕ ꯍꯜꯂꯣ
5: ꯍꯜꯂꯣ ꯑꯃꯨꯛꯇ ꯎꯅꯁꯦ
3: ꯎꯅꯁꯤ ꯑꯩꯁꯨ ꯎꯅꯅꯤꯡꯕ ꯂꯩ ꯑꯗꯨꯒ ꯑꯩꯁꯦ ꯊꯕꯛ ꯑꯃ ꯐꯔꯛ ꯇꯥꯔꯤꯌꯦ ꯌꯧꯔꯦ ꯌꯧꯔꯦ ꯍꯥꯏꯕ ꯌꯧꯗꯤ ꯁꯨꯛꯌꯧ ꯌꯧꯔꯛꯇꯕ ꯑꯣꯐꯤꯁꯀꯤ ꯀꯥꯡꯕꯨ ꯑꯃ ꯉꯥꯏꯔꯤꯌꯦ
5: ꯑꯗꯨ ꯄꯨꯡ ꯀꯌꯥꯗꯒ ꯂꯥꯛꯇꯣꯏꯅꯣ ꯁꯥꯔ
3: ꯏꯍꯦ ꯑꯩꯅ ꯍꯥꯏꯖꯔꯤꯁꯤ ꯚꯥꯞ ꯇꯥꯕꯤꯗ꯭ꯔꯦ ꯃꯤ ꯈꯔ ꯉꯥꯏꯔꯤ ꯃꯈꯣꯏ ꯌꯧꯔꯛꯑꯒ ꯃꯐꯝꯁꯤꯗ ꯄꯨꯡꯈꯥꯏꯃꯨꯛ ꯑꯗꯒꯤ ꯑꯩꯅ ꯂꯥꯛꯄꯒꯤ ꯃꯤꯅꯤꯠ ꯇꯔꯥꯃꯉꯥꯃꯨꯛ
5: ꯑꯗꯣ ꯄꯨꯡ ꯀꯌꯥꯃꯨꯛꯀꯤ ꯑꯗꯨꯋꯥꯏꯗꯒ ꯌꯥꯒꯗꯒꯦ
3: ꯄꯥꯎꯁꯦ ꯐꯥꯎꯅꯗ꯭ꯔꯦ ꯑꯩ ꯐꯣꯟ ꯊꯝꯖꯔꯒꯦ ꯇꯥꯡ ꯀꯨꯟꯊ꯭ꯔꯥꯃꯉꯥꯒꯤ ꯄꯨꯡ ꯅꯤꯐꯨꯗ ꯎꯅꯔꯁꯦ ꯊꯝꯃꯦ
2: ꯁꯥꯍꯦꯕꯁꯤ ꯌꯥꯏ
3: ꯑꯩꯅ ꯍꯥꯏꯁꯦ ꯃꯥ ꯚꯥꯞ ꯇꯥꯗ꯭ꯔꯦ ꯚꯥꯞ ꯇꯥꯗ꯭ꯔꯗꯤ ꯋꯥꯔꯤ ꯁꯥꯟꯅꯔꯨꯕꯒꯤ ꯀꯔꯤ ꯀꯥꯟꯅꯔꯤ
2: ꯁꯥꯍꯦꯕꯅ ꯇꯥꯛꯄꯤꯈꯤꯕꯗꯨ ꯊꯕꯛꯇ ꯄꯨꯡꯈꯥꯏ ꯑꯃꯨꯛ ꯂꯥꯛꯄꯒꯤ ꯃꯤꯅꯤꯠ ꯇꯔꯥꯃꯉꯥ ꯑꯗꯨꯒ ꯃꯦꯟ ꯇꯥꯕ ꯉꯝꯗ꯭ꯔꯤꯕꯁꯤꯅ ꯑꯦ ꯁꯤ ꯍꯣꯏ ꯂꯥꯛꯄꯒꯤ ꯆꯪꯕꯒꯤ ꯃꯇꯝꯗꯨꯅꯤꯅꯦ
3: ꯑꯗꯨꯗꯕꯨ ꯑꯩꯅ ꯄꯨꯡ ꯑꯗꯨꯗ ꯂꯥꯛꯀꯅꯤ ꯍꯥꯏꯕ ꯉꯝꯃꯤꯕꯔꯥꯕ ꯑꯃꯨꯛ ꯇꯧꯔꯛꯑꯦ ꯍꯜꯂꯣ ꯄꯩꯁꯥ ꯄꯥꯝꯃꯨꯕꯤꯗ꯭ꯔꯣ
5: ꯄꯨꯡ ꯀꯌꯥꯗ ꯂꯥꯛꯀꯗꯒꯦ ꯍꯥꯏꯔꯒ ꯑꯗꯨꯛ ꯌꯥꯝ ꯁꯥꯎꯕꯤꯗꯕ ꯀꯩꯅꯣ ꯁꯥꯍꯦꯕ ꯑꯩꯁꯨ ꯊꯕꯛ ꯑꯃꯇ ꯆꯠꯄ ꯅꯪꯒꯗ꯭ꯔꯥ ꯄꯥꯒꯦ ꯇꯧꯕꯅꯤ ꯄꯨꯡ ꯀꯌꯥ ꯂꯥꯛꯀꯗꯒꯦ ꯁꯥꯍꯦꯕ
3: ꯉꯁꯥꯏ ꯍꯥꯏꯖꯈꯤꯗꯨꯅꯤ ꯇꯥꯡ ꯀꯨꯟꯊ꯭ꯔꯥꯃꯉꯥꯒꯤ ꯄꯨꯡ ꯅꯤꯐꯨꯗ ꯑꯗꯨꯗ ꯁꯣꯏꯅꯔꯒꯣꯝꯁꯤ ꯊꯝꯖꯔꯦ ꯋꯥ ꯑꯃꯅꯤ ꯉꯥꯡꯅꯕꯗ ꯚꯥꯞ ꯇꯥꯅꯗꯗꯤ ꯑꯩꯗꯤ ꯍꯦꯛꯇ ꯁꯥꯎꯅꯤꯡꯉꯤ
2: ꯀꯅꯥꯅꯣ ꯐꯣꯟ ꯇꯧꯔꯤꯗꯨꯕ ꯁꯥꯍꯦꯕ
3: ꯏꯃꯥꯟꯅꯕꯅꯤ ꯃꯥꯒꯤ ꯗꯨꯀꯥꯟ ꯑꯃꯈꯛꯇꯪ ꯌꯦꯡꯃꯤꯟꯅꯁꯤ ꯍꯥꯏꯕꯅꯤ ꯅꯍꯥꯟꯗꯒꯤ ꯐꯔꯛ ꯁꯨꯝ ꯇꯥ ꯂꯩꯔꯕ ꯁꯤꯅ ꯂꯝꯕꯤꯗ ꯂꯩꯔꯦ ꯀꯥꯡꯕꯨꯅꯤ ꯍꯜꯂꯣ ꯍꯥꯏꯕꯤꯌꯨ
4: ꯍꯜꯂꯣ ꯁꯥꯎꯔꯝꯒꯤꯅꯤ ꯌꯧꯁꯜꯂꯛꯑꯦ ꯑꯩꯅ ꯂꯩꯔꯤꯕꯁꯦ ꯂꯝꯕꯤꯅꯦ
3: ꯁꯥꯎꯗꯦ ꯁꯥꯎꯗꯦ ꯂꯝꯕꯤꯕꯨꯗꯤ ꯂꯝꯕꯤ ꯑꯣꯏꯔꯝꯕꯅꯤ ꯂꯝꯕꯤꯗꯣ ꯆꯨꯔꯥꯝꯄꯨꯔ ꯃꯣꯔꯦꯔꯥ ꯃꯥꯎ ꯃꯔꯥꯝꯂ ꯍꯥꯏꯕꯒꯤ ꯋꯥꯅꯤ ꯁ꯭ꯋꯥꯏꯗ ꯑꯣꯏꯔꯗꯤ ꯉꯁꯥꯏ ꯌꯧꯔꯅꯤ ꯐꯣꯟ ꯕꯦꯇ꯭ꯔꯤ ꯄꯥꯝꯃꯤ ꯊꯝꯖꯔꯦ
6: ꯐꯣꯟꯗ ꯋꯥꯔꯤꯗꯨ ꯌꯥꯝ ꯅꯨꯡꯉꯥꯏꯖꯩ ꯐꯣꯟꯗ ꯑꯣꯏꯗꯕꯁꯤ ꯌꯥꯝ ꯉꯥꯡꯅꯈ꯭ꯔꯦ
2: ꯐꯣꯟꯁꯤ ꯍꯧꯖꯤꯛ ꯀꯥꯟꯁꯤꯗ ꯀꯥꯟꯅꯕꯕꯨꯗꯤ ꯃꯥꯡꯕꯅ ꯍꯦꯜꯂꯕ꯭ꯔꯥ ꯍꯥꯏꯁꯤ ꯅꯅꯤꯡꯉꯥꯏ ꯑꯣꯏꯔꯕꯖꯥꯠ ꯍꯥꯏꯕꯗꯤ ꯀꯥꯟꯅꯗꯕꯗ ꯋꯥ ꯉꯥꯡꯅꯕꯗ ꯃꯄꯥꯟꯗ ꯄꯩꯁꯥ ꯃꯌꯥꯝ ꯑꯃ ꯆꯠꯈ꯭ꯔꯕꯅꯤ ꯍꯥꯏꯖꯔꯤꯕ
3: ꯄꯥꯈꯪ ꯂꯩꯁꯥꯕꯤꯗꯤ ꯂꯥꯏꯔꯗꯅ ꯃꯧꯅꯥ ꯐꯧ ꯃꯥꯡꯉꯤꯝꯅꯦ ꯃꯧꯅꯥ ꯃꯌꯥꯝ ꯑꯃ ꯃꯄꯨꯔꯣꯏꯕꯒꯤ ꯌꯨꯝꯗꯒꯤ ꯃꯥꯡꯉꯤꯕꯅꯦ ꯂꯝꯆꯠꯁꯨ ꯃꯥꯡꯉꯤꯕꯅꯦ
6: ꯑꯗꯨꯕꯨꯗꯤ ꯁꯥꯍꯦꯕꯣ ꯈꯕꯔꯗ ꯌꯥꯎꯅꯔꯤꯕ ꯃꯌꯥꯝꯁꯦ
3: ꯈꯕꯔꯗ ꯌꯥꯎꯔꯤꯁꯤꯗꯤꯀꯣ ꯆꯥꯝꯃ ꯆꯅꯤ ꯂꯤꯁꯤꯡꯗ 아마니기 와니다
2: 아루자기 레샤비마 고동 티바 톡보다 농신의 분노파 아마나 고동 티바 말해복 티바 톡보다 와리시 한근데 인로보다 모바일 폰에게 토 예비시나 아야버리네 사야
6: 사야 아도 와부디 아힝 뿡마마 따라간다 노파는 폰도 실레이니 마두데 야이코이 누피나 티나 사이부다기 쇼리 롱 넘버 하라가 텅크리자니
2: 야암버기도 이암박 캉버두다 이때 이마두나 세션나바 오람드나
6: 아두 먹디 만데 와세 아이 기타 태독적이 와파마 맞다 항적이서
3: 거리 맞다고 이비려구나
6: 쇼기 강구 시부 인지니어
2: 이코이 사입시 이주기 팁니
6: 오오 강제로드레 쇼리 강제로드레 쇼리샤
2: 이암바나
6: 아이기 밍 이모 비꺼우세 아 통왕 먹이 요마마 아아 아득이세
2: 오오 송기세
6: 상관 한번 맞추다 이봐세 아이기 요니
2: 오
3: 거리 맞다고
6: 그래 마얌 레비리 바세 시다 통가노 바마 사가니 하이베기 마탕두기 마니
3: 아호이 나시 파이닝 서비스 엠 떠오르고 거 모디 파이커 떠고가 아 투나 호르니
6: 아도 콩나가 시디샤
3: 마시 라폭버디 하이 팩카네 아 섭사나 강디다 디파멘드네 콩랑 시부누 시버 미쇼도 묘리
2: 아이기 와컨데디 마시 소이드네 양게데 마말 판네 농시르베수 허펌마 펌사드버리는 하이저리버
6: 마펌 사드라바 하이버드디 헥타 하현전인데다 하이버디 레이버 통아시 사드링아이데기 콩랑치 사히 샤마기 마망다 호저름르버니 통샤가도리버세 마펌 사데 하현전이니 사엽 마시 나트라가 카라 태독 태진 따헌전이니사
2: 태독 보야로 람비기 좀딩 락바다 마시나 탓게도리버니
3: 샥바 하이버시디 숨나 숨나 살라가 농아이도
6: 사회보이기 와도 숨바부디 숨이 어두보 사회보이나 시댁에 융샷바다 까야야나 티에까도 우리보세 시댁이디 아무 티에크라니 맨로 나묵 탈라니 아두덕이 예라 오이라 아무 하이라니 오이도 하이로 까이티에라 쪼우바나 아무 탈라니 아두덕이 티에가 사회보이기 람비야 쪼우바다 아무 짤라니 마두덕이 쇼 아무 예라 오이라 사회보이기 레라까 쪼우바다 아무 티에니 아두덕이 권통장바다 아무 티에니 아저기 권통롬덕이 이몽롬다 묵티에니 티액범마야암시 칼루라버디 수엄다라 수엄다라 피땅 하이독베 야브자니 콘마시엣 카라기 깜펜체션 삐라베수사
2: 스마도 양꼬이부와니다 얄베네 삼미니
6: 사야 콩낭시 마기 약라우로 파자바 마땀추 오이리 야암드라바다 사히 사움 사마리디 라이키가덕수 마리 아두나 야라바디 야란닝키드레다 사야
3: 야안마얀다 바이베세 아쿠이는 엄포트이다
2: 아두부 마시 얀바 하이드는 뽕인지 핵 사급비로
6: 아두부 호지기 맞담다 불티비다 우타바 우얀다 하이드나 이호 홍너리 버릴 것이야
3: 우호도 못 펌다 이호 홍너 이게 와니다 거의 스와이디 우기 우응하고 호시디
2: 마시 야라가 스와이다 아니 다르가 루에리니
6: 하이브기 와니 가나나 탑이니 두부
2: 처음에 탑이 수야이나
6: 거의 아이나 탑 수야이 아이쇼 탑어부디 얌 타지 아이게 힌콜 상이신이 사엽도 아다 상이주세
2: 우제래
6: 아두다 미 쿠딩세 우획다 야루이더버니 하이버기 와칼라이 한닝버기 와니 우기마만 강은전인가
2: 예 우기마만 하이버부 기비다 파스 클래스 오레가나 루파 사테 사니파 세컨 클래스 오레가나 상화 자툭 비리버니
3: 이봉아 와도 또 마페이드 세크레
2: 공항지수 카이르가 요원보다 루파 리싱 쿠타니 푸디 핵다 방이버니

0: MLA 사이 부크름절이
1: 그리다는 시계 랭클피로 오 이분은 끝나
0: 아이 이모비 거제 나랑 MLA 사이나 우와 타버기 우기 까나버기 마땅등 앙비키버도 파자만 크라드나 아이는 마틱샤바 자다바 타가짜바 누가이 풍독샤바 락세리버니샤
1: 이분 거 좋다비 호불었네
0: 아이 락세 문나타제 아두가 TV기 파우더쇼 레디오기 파우더쇼 마틱 마틱 야우키
1: 파자브라
0: 얌 파자이보샤 아테이가 거기에 사엽나 낭비버가 캐나버 아마나 사엽나 낭버나 포세 캉나 따세나 포세 눙시나 낭비버 말이 아테이나 낭버나 타우람기 오이나 심파부르가 빵아이 하이진바 만바마 웬더위사
1: 소음나 이부 빵타데 헥 타긋비레네
0: 아두가 사
1: 딱비우
0: 아이나 락셔리버시기 마람마마나 삼진제라보다 아이 거기에 시다 통아마 사가도리버세사
1: 통지 사버다 깨도러봐
0: 콩랑시 수이 야니 하이나리 마시 사 아이디 얌는 시제 파무제 사이브나 마시 컨비게 하르버디 로컬 MLA 모이나 인바이러먼트 포 눙시바마 모이나 깐나 팅비라버디 얀가더디 만데버사
1: 아이기 와칸데디 이분거 통제가 싸우는 사오바 콩랑시 록톡브나 중근 칼리다
0: 통치 하나 레디버시데기 쇼톡부기 서록 마망론다 오헬라가 미 아마 니기 힝콜 쇼 오브 쇼샤르 컴펜세이션 카라 피라디 둠야니샤
1: 마도 하이브 더 라이브 와니다 인콜 마푸드나 코터 셀렌스 토바 아두다기 더나 토바
0: 사 도도 만디다 힝콜 얌 쇼너리 아두 사 미터 아니 오음 푸타루카 묵 나트라가 따라 묵칼로우바다 마양이 파나버니나 야라카니다 사
1: 아둑상나 묵 하이브 곧바 각포 곧바 콩낭지 럭톡번을 섬드라네
0: 컴페션 선기 빼샤디 아이나 칸제바다 콩낭 얀바 마루 폭바 마팜 레이바다 하이바 티카기 빼샤다 빵야미암나 하꼬도 디만디 보샤
1: 소옹이 와팜주 야암나버리 퍼지
0: 사 아이디야 솜 뚜리엘 왕마 솜다 레이저버니 사 아이나 하이저리버세 아이기 힝콜수 카라 쇼까도 리버니 콩낭시 간치 하라버디 아이 사레 컴펜세이션 가면 또 럭저러로이샤
1: 파레파레 아이 수 까나 까나 돈 하이드나 아무터리 이행게 꼭

0: 담어. 제 홈정 띠인기네. 제 시민은 아까 클럽기. 아이들이 시나 만능기 에소시에이션 아두기니. 아두가 시는 메라기니. 담어 머롤 진짜 아무 띠인기요. 아이나 아두디 sorry. 담어 머롤 진짜 아무 띠인기요. 만한드 번에 봐. 홍랑시 간비유 탐비유 하이브디 만한 봐.
1: Subject request to preserve Banyan tree. Yare, singare, singare.
0: Ado, tamo, sidanan amu Banyan, go, hide, konang pambi, some handba, sibu yagadamo.
1: Yai, kasukaide, the si, kasukaide.
2: Nore,
0: itema,
2: sa pansi. Nahandi, nangunda sa pita odia dana, ay, ipam yorum dawi.
0: Tamo, adu hak mundro. Ay, chai, anapama takam sinate.

0: 哦，还有
1: 哎
0: 还有，
1: 哎哎，
0: 赶紧下，赶紧。
1: 刚才那快点喊你爸，都让杨宁把他压喽。哎，你还认不认识你？
2: 哦，这刚才哪不都是给？
0: 哦，都
2: 压了个谁？
0: 压
2: 了个，压了个，
1: 压了，压了，压了，压了，压了。
3: 쇼옵나 티카다르니코
1: 호이 나할 진나 우나바다 하이제 기비두니 얀다바 야로이 하베두니
3: 아이 코이데 디파르멘타 미니스터다 로컬 에멜레다 시마야마마 타자 기비두 팡비덥잖아
1: 팡이 칸나바 야바 칸나라가 얀바기 야탕제 딱 돌아보니 세 시에시엄도 잉비오
3: 야자레 지시디 수마마니시디
1: 얌눙아이타바 말리다 그래서 칸비루노 진나 마 쿤나 마 마시는 레바 나이비니 아 싱은 쳔문 알도 떨어버디 야포네 티 하지리바
3: 마시디 이안마다 풍로이 로이라바다 니밋카 야니디 상가니 시랴
1: 파리시 마사마사 쪼우바 깍바다 니미니니 마우 야안마다 니밋 훔니 아두다기 아무 푹바다 니미니니 훔니
3: 눙시다 니밋 망아 따룩 니다 라요이라바 콩낭 빰비시마 풍로이 로이다 우리
1: 마시 오빠 카이거드 보기 나이르바니 솜다 통 사바다 소이 하이드나 야리세 아 솜다 통 하이비마 사바기 오빠 마사 마야마스기 카이드 도리빈
3: 파레 코낭 시기 마라이바 카이바도 따 이안 마콧파 로션 콘진 벨로이라가 아이 아 스와이지다 코낭 카라 타자르게
1: 얌페이 하이네 벨레 오빠라마 야르바디 오빠라니 타질로 하이베도

0: 담어, 고낭무 뭐가 심어드냐? 뭐 그니 타는 미니.
1: 가리다 하고트 밥 파락 다른 마번에서.
0: 오이다, 진컷 빼 인컷 빼 순간 뭐이, 뭐 그게 클리엔스냐? 파락 다른 운이 이두는.
1: 레헤우러스노, 이디네, 눈 띠기 영자리 보니까.
0: 담어, 이용네, 사이드기 영무드네, 아주 뭐 상무 아무 군도 만드는 이용네 담무다.
1: 하이브금 레드나, 마린해. 아두가 마시다 타오 해질라가 마이 타람리 오시나 까나 까나 하는
0: 아뭐 거의 사람기네 누빠마사 거의

0: 농원순에 따봄 좀 있겠노. 뚜리엔다니 칼리바.
1: 이봉아, 깝다버니는 까다이 따도이노. 낙바타바 요아디 도부 도코니 까이누냉도.
0: 아도부디 아슈컬림니 후직마 담다부.
1: 노렌.
0: 담오.
1: 아디 와도 타이나기 후직기 마담 하이밤 레이티니. 부트프레 레이티에 라이 담나바 레이티니 낭보.
0: 아 담오 아디기 와디 아코니 라이프바 마야마 닝나리바니나. 아 퍼벌레레바디 퍼터블레품 톡드네 담오시.
1: 라이닝바 하이부네. 아이 코이 미오이 바나 닝나리바 라이 아얌바네. 아한바도 미오이로 망악더니니 낭보.
0: 담오. 라이프 벨레이브라 레터브르담 하이윈다
1: 아스 마도 아이네 헤타 하이비야디네 멈중멈모이도 보고
0: 아드 라이프 벨레이브 따라바디 팟탑슬레 바타바니 안간 벨레레바디 아멈벨레이 따바니네 담오
1: 아두기 와도 아이 코이기 그라하 피트리비 군바 아타이 그라하기 와니미 누밋 망안 팡바 아항범 마팜 카라데디 나안드나둠 레이리브니 아멈벨레이 본티니 낭보
0: 아이 코이디 피트리비데 레이리브니나 피트리비기 왕항 바타바
1: 낭이 와도 샤나드레세 아도 야먹이 와칼니고 아이나 간접하니고 라이 파타바 라이테 붓 라이테 붓 샤나바 미 라이 붓디 라이테 붓 샤나바니 하이라가 붓토 이 땀내이 하이라가 미키 흘러가 미마 반토 흔들어가 후란바 오이자 외탁 티바 강구기 신톡디 라이 미 가르나 라이 땀나바 사이 미기 용다 라이스랭 사이실리 미 폴로이 기바기 망다 잉다 마이탄 아사과 마이푸 탐실리 singda thabal da phi pawe nupi na ha nungdang da kina satpada lot laga phi na ne phat phat haijil laga wangwei sawai bina haijil libani sawai bina lawai luton da samphoi rabadi hingdi haine sum hairaga mi kaya ki halaga makoi na mi gi sa san hurali aduga ne kotagi phau juk kai bada hurali ni ne
0: oh adu tamu huri ro haisya
1: e mase ai baba na liram bawari
0: o o o
1: adu da gi paisa pai ba imung da mai ba sa da na but thajili bani haiduna kina na ba kaya tawraga ma na but tan thok pa gi thaunung tawraga paisa ta li bani ne
0: o tamo chimum gani adu bune tam da ba la su adu mok lib sa ni da ma sin di do
1: ai koi ni ne si ma tang da wari sa ru kum si
0: e item ha kan dukan na chalu ri bro
2: bloke ne da na ne pot po ma ta phang au dre tang na tang khat au ri ba
0: itai maduni chingdane broket tolgane tamda akhoi masiane petrol kerosene da asa thaktane angam angam bas chandalambi uhore do
1: adugi wadi sahi manga tara economic blocket tawrabadi nungaini phani khanba akhoi swai da mi yam lady jani ko
0: adugi di ko sarkar pabe yau da ba mayam su rajniti ni haidna yanaba por u yanaba por u
2: ibungo nang ne hena ngau khre he lambi di makhoi su khang de makhoi di makhoi lai di khangan bani soi do so
1: yam na nga nga nu ko nang so chalo chak to khara ngan na cha si chalo
2: noren
0: tema
2: nang bu khong nang yeng mi ro
0: hoi nu si de yeng bani
2: ngai khon he nang bu ta ra bro khong nang si tam nei a hing a hing ka pi hai na ri se
0: adu gi ne ta mo khoi ni ngang na rim le bsi
1: chalo hai bani mi nang bo wathi wari am do nga nga nu hai de na
2: adu bu di ne ai khoi bu di ta de ko ꯑꯩꯈꯣꯏ ꯏꯃꯥꯅ ꯍꯥꯏꯔꯝꯕꯗ ꯈꯣꯡꯅꯥꯡꯒꯤ ꯃꯇꯣꯟꯗ ꯇꯣꯡꯕ ꯂꯥꯏꯗꯨꯒ ꯑꯥꯗ ꯍꯩꯕꯣꯡ ꯄꯥꯝꯕꯤꯗ ꯇꯣꯡꯕ ꯂꯥꯏꯒ ꯅꯣꯡꯃꯪꯕ ꯑꯍꯤꯡꯗ ꯈꯨꯕꯥꯛ ꯈꯨꯅꯩ ꯊꯥꯁꯤ ꯑꯍꯤꯡꯗꯅ ꯎ ꯂꯥꯎꯅꯩ ꯍꯥꯏꯔꯝꯃꯤ
1: ꯄꯨꯔꯅꯤꯃꯥ ꯑꯍꯤꯡꯗꯅꯦ ꯏꯁꯩ ꯁꯛꯃꯤꯟꯅꯩ ꯍꯥꯏꯕꯅꯤ ꯑꯃꯅꯅꯦ ꯂꯥꯏ ꯅꯨꯄꯥꯅꯤ ꯍꯥꯏꯕꯅꯤ ꯑꯃꯅ ꯂꯥꯏ ꯅꯨꯄꯤꯅꯤ ꯍꯥꯏꯕꯅꯤ ꯀꯣ ꯂꯥꯏ ꯅꯨꯄꯤꯅꯤ ꯍꯥꯏꯕꯅꯤ
2: ꯐꯥꯒꯤꯒ ꯇꯥꯍꯜꯂꯦ ꯑꯗꯨꯕꯨꯅꯦ ꯃꯣꯏ ꯇꯥꯃꯣꯅ ꯊꯥꯖꯗ꯭ꯔꯁꯨ ꯃꯁꯤꯒꯤ ꯈꯣꯡꯅꯥꯡ ꯃꯀꯛꯁꯦ ꯇꯝꯅꯩꯗꯤ ꯍꯥꯏꯅꯔꯦ ꯃꯤ ꯇꯥꯕ ꯌꯥꯝ ꯌꯥꯎꯅꯔꯦ ꯃꯌꯥꯝ ꯃꯥꯟꯅꯔꯒꯅꯦ ꯇꯨꯔꯦꯟꯗ ꯏꯟꯊꯔꯒ ꯇꯥꯎꯊꯥꯟꯈ꯭ꯔꯗꯤ ꯐꯔꯗꯝꯅꯤ
1: ꯆꯠꯂꯣꯏꯃꯤꯅꯤ ꯏꯕꯦ ꯃꯅꯨꯡꯕꯣ
0: ꯑꯥ ꯏꯇꯩꯃꯒꯤ ꯋꯥꯗꯣ ꯈꯟꯕ ꯐꯩ ꯑꯇꯩ ꯂꯥꯏꯔꯗꯅ ꯇꯥꯃꯣ ꯇꯥꯗ꯭ꯔꯁꯨ ꯏꯇꯩꯃꯗꯤ ꯇꯥꯐꯝꯁꯨ ꯏꯀꯩꯅꯣ ꯏꯅꯪ ꯅꯩꯅ
1: ꯏꯕꯨꯡꯉ ꯅꯣꯔꯦ
0: ꯇꯥꯃꯣ
1: ꯅꯪꯁꯨ ꯀꯞꯇꯤ ꯀꯞꯇꯅ ꯀꯗꯥꯏꯗꯩ ꯇꯥꯗꯣꯏꯅꯣꯅꯦ ꯅꯪꯁꯨ
2: ꯑꯗꯩ ꯋꯥꯗꯤ ꯃꯤꯑꯣꯏꯕꯁꯦ ꯃꯥꯟꯅꯗꯦ ꯃꯥꯏꯕꯤꯒꯤ ꯂꯩꯐꯥꯎ ꯂꯣꯛꯁꯤꯟꯕ ꯍꯩꯕ ꯍꯩꯇꯕ ꯂꯩ ꯂꯥꯏ ꯇꯝꯅꯕ ꯊꯦꯡꯅꯒꯟꯕ ꯊꯦꯡꯅꯒꯟꯗꯕ ꯂꯩ
1: ꯑꯗꯩ ꯋꯥꯗꯤ ꯅꯨꯄꯥꯅ ꯋꯥ ꯍꯥꯏꯕ ꯇꯥꯒꯟꯕ ꯇꯥꯒꯟꯗꯕ ꯅꯨꯄꯤꯁꯨ ꯂꯩ ꯑꯩꯅ ꯆꯠꯂꯣ ꯍꯥꯏꯔꯤꯕꯁꯦ ꯅꯪ ꯀꯌꯥꯗꯤ ꯁꯨꯔꯦ ꯆꯥꯛ ꯊꯣꯡꯉꯨ ꯍꯥꯏꯔꯒ
2: ꯅꯣꯏ ꯇꯥꯃꯣꯁꯦ ꯑꯗꯨꯝ ꯌꯥꯕꯅꯤ ꯁꯤꯅꯅꯦ ꯆꯥꯛ ꯊꯣꯡꯉꯨ ꯍꯥꯏꯔꯅꯤꯗꯅ ꯆꯥꯛ ꯊꯤꯔꯝꯗꯥꯏꯗ ꯀꯗꯥꯏꯗꯅꯣ ꯑꯃ ꯃꯥꯡꯈ꯭ꯔꯅꯤ ꯌꯨꯝꯗ ꯂꯩꯔꯦꯗꯅ ꯊꯕꯛ ꯑꯃ ꯇꯧꯔꯛꯑꯅꯤ ꯆꯥꯛꯁꯦ ꯄꯥꯛ ꯆꯥꯔꯣꯏꯗꯝꯅꯤ

당한저리바 이세이세가로인다나 동안동안바 세석바 세석비싱나석바 마니뿌리 마담시에란톡자바 마당하시다루신저리 다우름산독도나 당한저리바시 아카스마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더기니

0: 선생님이 하이네 하이네 임마 이돔사 뭐 이돔사 너 이거 산진 좀 더 파질러 아 코이타 봐 두밀라 아들 수원들 갔나봐 따라해봐
1: 어이 미네들
0: 아이 듣건 말똥이 뭐니래 퀴바지 너 와는 타서 민상나비 싱시
1: 저 그래라
0: 로이나 사토크해봐 하이마 삼벌지술로 너 둘 대의 미미 퀴타 봐 돔비가 퀴바지가 할래 등에 대이 콜대기만 하면 싱크다 해 울키게
1: 이비엄마
0: 그라
1: 뭐잉비능디 내 샤비오뽕 번지는 바람에다
0: 그라 그다이자 비로번호 가칼비로 오크나
1: 너희 바지 훌리들은 해
0: 퀴바지 타벅자 도크리 가칼비로 오크나
1: 하두디야 이 너희 바지 할래 뻥하 아이바지니 마이쿠니 비엄마 능기는 나오는 비에 돈비 타바 돈비도 디모와마 빠우다디에 마디가이샤 도키
0: 퀴타바 돈비수 이니 돈비사기 로우핑 마사크리에 가칼피로 오크라
1: 퍼레다
0: 퀴바지 운하가 더 부부까일레이기
1: 이비엄마 꾸이레다 노이부 복비이따 이메 이비에 토이두나 마땀상을이나 아파타바만 알아먹어 로우샬레이자만 코이나라나 돈 뿌나막 망할라먹어 레잉엄드든 레키디베스
0: 그라
1: 아 마땀도 돈노이는 호지호지 레이네레비 유미콜라시 앵원어 번 한탐바니

0: 마땅 꾸이래 한번 마땅 모이래는 누이 버지가 와리 사게 라임이네.
1: 그라 그게 여기저 우직 레저리버 하이버부 레이리버 유민 콜지 극단망 아이래 인 콜지다 레이드라버디 그이디까 다이다 찰라가 레이루니
0: 농시 그래대 비에마 너 신티 하이네 비에마 아이디 능능 앙트로퍼시 뻥농 너 농시바 아 누이 버지 호이 탱어등에다 난가 하나 탱어 우리 시양 팔아버니네.
1: 그라
0: 야우야너로부디 까리기 음시들 있더니 너 복실을 생운이 비마 로잉콘 뿐막 남기는 미국 온비게네.
1: 그라
0: 남기다 묵다 뛰는고 빠져봐 오기 음없어 사비게 남기는 석수퍼지 미기의 기도 못밤이네 비마 세세세세 뿐막 기아이 파나나버니 비마 남 아이러브로 계더나.
1: 그라
0: 아이고들 내려오더나.
1: 그라기네를 돌리 하이도나 아둠나 까림나 비그노 라이는 나 하이도나수 아둠나 까리엄나두나 한탄 우스타나 왕한디누쿠라
0: 아이나 하이브 시디 까리엄나 먹이 와나티네 시디 타이봉 빨시기사나 비니 야부야나로디 나롱나 싱가 목 한잔조 능기밍도 원비게 하이비브니네
1: 그라 에이쿨라 실레제 비사누니 올라마니 아둠나 까리엄나두나 한탄 우스타바 와시디나기누부
0: 아이 한탄 칸먹이 와나티네 한탄 칼라고 불러오기 이런 망게 능고원도 구도를 떡게 하기들은 헤이
1: 그라
0: 에이나 아죽 버진 하이브 시다 누아이조 와나리 독서로 하이비브니
1: 아이 콜라 실레제 비서누니 올라마니 이마스테인 탄들레이 너비나 아두나 아두나 카리엠 나비가노 레카이기 나슬나 짜다 아두마 사기람 쯧쯧 카이나 칸비가노 쿠라
0: 낭디 낭디 아이 이샬슈나티 이샤슈나티
1: 쿠라
0: 낭나 강가다바디 아이 레바무사니 꼭 야우도 미슈나티 나코네 나코 너에게 나나옹 비가 나빠가도 너부 아이 돌리베르스 심망 엄두들
1: 쿠라
0: 아이 이런 새끼만 망고야로 남래 타싱으로 쓰고 남들아 요미콜 뿐어먹 아이기미 오늘부터 건강강 너들이나 내 샵이 오픈 파르버니 검도 웃는 날은 꼭비야 그때 길럼 비타 비르가
1: 아이스보 아이스보 실고 나비야버누 비라
0: 오 아두 왜라가나 아이스토 콩토 비타 아이샵자라 돌아보다 아이네 돌아보 미컵도다 아이부 파티 하비디야 성해라
1: 쿠라 칼리네 쿠라
0: 아이네 파우나 블라버니
1: 오 글쎄 카이노 카피라 카이노 에쿠이 바스 우나 발아가 이제디 카이노 하이로 부기노 이제나 미테마 피타리 부세
0: 노이기 나빠나 나마 나바 마탐두다 노이노 후세우직 레네디 비유미 콜라시 아잉온다 반단 탐바리 마탐 쿠이레 한마 마탐 오이레 한망엄 드르가디 아이기밍도 올르니 아이기 오이르네 하이로 부기니
1: 쿠라나와 파마도 에쿠이 바스다 하이드드나 이제디 카이 하범 토케 쿠라 쿠라나 레카 에스길라 에능 칭데기 마랄 마툼 남남나 로부금 아이움 디파노 로부디 야로에 로우 상감레 제람부두수 쿠라나 렘 로부금 로우크레
0: 쿠리
1: 나요 포크리 로우크레 산 포라마 로우크레 아르그니 쿠라 심리 자 통나 하이비게
0: 거리 하이데요
1: 아이 레링에 마탐다 아이움인 코세 쿠라이 고이버디 나 분치고 돌을 강회
0: 어이 낭낭 낭이 버 콘도겐 화 낭낭 낭이 와드겐 화
1: 아이코 인코라 시부 레이버 요마디 야나 키비기 세네 키빌레브라
0: 어이 나빠나 이모르기 셀로 키비기 뭐 그렇게 그게 야루리 뭐시 아이네 달리 노속니 나라 이거 빨래 해도 빡컷컷 아이 능 누피니 레 샤비니
1: 아이 누피니 레 샤비니 하네 쿠라는 건 가도게 하이브도 누피니 슈네 미 포이 다이베 때문에 까 한지라 까베디 메 카이르 갖고 숨은 거니
0: 어이 능 누피니 리 슐레 때문에 피 못 사합니다 아이 원 나도 누 스트로 왕 한번 야로
1: 아이 레링이 맞담다 쿠라나 이 음식 라파우 사러 왕 한번 시야로 가나데 쿠라 쿠라 할니 아이는 목당 톰젤락바다 아노 오피벨남이까도 늑종 토까리
2: 아이 카리노
0: 아다 능이나 살루피아 톰비세 마시미야 무시대 마고 방강은 뭐 통날이 마샤파이 하이드나 아이원 우시들 왕아미 알았다
1: 아이 내리게 맞담다 쿠라나 이음실라 아가 파우 사라 왕아무 시야로 해
2: 투비
1: 가는데 쿠라 아이는 목당 톰젤락바다 능 타드로 호가빠도
2: 능 까까리는 해
0: 호가 뽕모이까 까이나 하이 비문은 눕히는 하이
2: ไอ้เป็นอะไรกันไอ้เป็นอะไรกันไอ้คนนั้นอ้าว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ดชุ
1: 산 러기 에코디기 홍을 러고 러우나 마네 인파기 뺏어봐봅니다 몸을 땅리 혼자 비교하시노
0: 모두든 나 코이기는 토끌리 모두든 나 코이기는 토끌리게 나다

0: 짬뽕 도배 까나버려.
1: 이붕어.
0: 아 이게 또 올리브 생판 거짓말기. 예. 뭐 도에 머리 양나.
1: 이붕어.
0: 다 씹은 거 쓴 놈들 봐. 나빠한 싸움어. 유머세. 유머세 타도 짝하다.
2: 그라기 셰싱도. 아이 셴도 셰레. 마 또 왔더니 싱그니. 맞지. 애는 왔었더니 할부스니. 저희 엄마기 먹는다. 셴도 셰레. 마 또 왔더니 그라기 셰싱도. 아이 쇠들 먹기 싱그니. 나 현재 럭나버디.
0: 해도 돼 봐.
2: 눈빛에 숨이 할래디 해버렸다면 또.
0: 숨이 할래디. 같이 같이 한다. 나다. 아이 여라 아이 이들도
3: 구속이도
0: 아이 쌉싸도 아이 내가 이들 뻥 넘게 해도 너 뻔한 싸움 너 밑도 태고 아이
2: 그만
3: 지내가
2: 아이다
3: 이거면 뜨가이코 엉뜨가이코
4: 아씨 뿐이 됐고 이비 마 나한테 단자 아시도 보고 마벽이 와이도 와 하이브 야리 바 하이와니 어떻게 믿기 일하기 되다고 이봉아 앙아는 앙보 와 엉뜨가이코
2: 마시야 마시
5: ไคบาซเลนโตอิชินะมะโรละมาอิเซมอยชิงชิยาเดเฮบซับซานะคังกะโดบะนิมีกิมะรัลตูลุระบะนินาไอคุยนะลาลิมะตัมปุมนะมักดะมะคุยนะวามะทักทังคินิอะดุอิเซมากิมะเดคุยเลมะโลบะดินะเตดะนาตุมบิอะดุงไหคออัยนะลากปะมะตัมดะเซนโดอิจาบะเลบะมะซานะกะเฮเดมะกิโนอิจิเนซิดะกัปปะกะเลมิบะโดตุมบิอะซุนดิงกะดะบะกิซะรุอิซิลินอกซุ
2: いせせたぶんパールスでヒンドゥナレニマトレせあすんでヒンガダブギサロシキブナサロクチャーメナパレトンベせせシーバハブでハイロシーガダブギサロエクイタウナレナエクイシンナドネヒンガダブニレせなんなミギタボクシュルラガ
5: 콜랑짤루라가 모두덕이 풍납부 심범카레나 아두가 바지나 솔리 미기타복수루라가 모두덕이 풍납부 심범카레나 아이코야 홍기 노무기 자라 와라바 맞다마시다 숙야암라바 미기 생야마시디 아이코이나 까름나 신공암근이 아이나 시크르시 하일바세 문나 칼라가 하일바네 동베
2: 이제 이제는 와파모도 앵원다 호국증이 아이나 와파마세 wakal kan badata ai ahin kya tumdna khokrabani
5: tumbi
2: se ai na thama gi manung da khurale ba masagi shel singani ne haigri bado ai wakal adugi warep nani
5: tumbi
2: aduna lain na haibing amli bani se
5: nang na haibo adu kai hayo nang na haibo adu kai no tumbi
2: se ai koi ni impal je tuna sel talu ba si se
5: kali impal je sel ai koi na kali thabok suru dori ba kalai dinu khine lai ru dori ba se
2: se Sel tangge, sel pai ge hari badi. Ekoi impal le ru batai ni se.
5: Impal ay besi di. Apa apa pataba, punam kile pamni. Impal de selaga kuni le yudori besi kadai dunu. Kali tapung le kuni sur dori besi tombi.
2: Se. Imana na duna. Hospital le ringe matamda. Ay se makak tingri.
5: Tombi
2: se do. Mabuk iham na pai. Iham na susini. Ay magi ni umsukangi. Se. Ekoi ni mabu mateng pangal se se.
5: Tombi. Silina oi ko inima yum pandri bile sari bisanu ningwa ngakte sari nu piyo bi kai khumda mangla ga halak pa ai ngam loi tombe
2: si lamsat mangda ba ai khoi ge punsi ga sana basin phamda ai khoi ani pun na sel tal rasi
5: tombe
2: lao imung changa kup na khanel rasi lao ise sanga si lao ise
6: oh
7: 切了个线，切你个！哎，要给，要给，要给！我切一个不用包。哎，你要给还是切你呢？包两个，两个，两个。切了不要给的，嗨！这都不用包，我包了吗？哎呀，哎！哎，你ATM卡、passbook、checkbook、包包、老板身上不要做。包的你给弄，啊！那个马来西亚阿妹，快给你公司的给啊！都干不了，放给那个下来，下来，下来，滚走。好，我都送给你，都给你。你好吗？切，你都不用。切，哎，那个谁？
6: 没给包帮皮包，包硬皮包，你爱啥里些搞？速度包包，切，能给那王那头子来一个没给爹包，搞不了，我们得啥包我们得了？啊，包我啊，这里会包我送俺来，给你切，给他不中么？
7: 不行啊，就刚买到的那套。
6: 包包给他不中么？
7: 切，嗯，能给谁俺那王都话说？
6: 你不打那个呀？我不弄些你会包包，你话是不？给他帮包，
7: 不打那些钱，那得不了，
6: 给他帮包皮包我弄个，
7: 我送俺去给他包。
6: 切切切，哎，帮中啊，中啊，中啊，中啊，都阿么等阿？
7: 哎，都来来来，来，是，是，新龙是龙的，
6: 是，啊，因为，哎，啥东西的？嗯，能用是领的来给他们搞，是，包工还不歪，哎，你呢？哎，我塞下来，包歪。

0: 哎，小林，赶紧叫崔宝，赶紧叫崔，哎，哎，小燕子，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崔宝， 어머, 아이디 나무기 밥은 도끼비시드네. 미운 것이 아이유를 보네. 아시 나무나나 우리 나무이들 나쁘시 온통 수위 까이들을 보니다. 아두부 나무 분 시비를 낚시를 보네. 까이기는 강리 나무. 나무기 뭉실라이바 미마야 없이나 아이부 핵 우버가 세이그등한 강가 떨이 낙다.
1: 아이, 우직디가 남들레이트. 이 코이 마핵 시유대 코이 윤들레이란바. 아보. 이 두엄사 싹통비시에 뿜다.
0: 아이치.
1: 아이코이 바본가 아이가 갑다네
0: 미래름 나갈라이타바 시디 땀나보니 고다모
1: 땀나게 하르가나 아이코이 마나원바 붓도모아리오 에이 너 말라이타이르 강대네 너랑 힘농야이시
0: 그도리 누다모
1: 아이코이 달라한 모타끔마카가 고도로카다 고도로카다 카이비와네
0: 땀나리로다모
1: 땀나리로 말라이타이르 카라디둠 떠오리에이고 에이 능이 실게야노
0: 아싸하는 기마마도 니게도게
1: 실로 봤어 마
0: 아직 에이 야로 담 그러가 보 그럼 미원들 막 아무리 나오지 아싸 담 그러가 보게 되고
1: 야야 아무런 마탕 자자자자자자 차차 도록 가도 이제 제 시험 줄 수 정화서 벌써 로미는 못해 제 벌써 수
0: 담어 나나 우리 담어 미 꼭 엄두 쓸까 오지 되게 되게 아두부 담어 담어 이게 레카기 클럽 기 미싱 신아 아이부 해 우버가 이 통 거 있는 나봐 아두고 담어 이게 무슨 라이브 미 마야 신아 아이부 우버 되게 세라 니 컨버드네 마두드 네네 담어 이제 숨 알아 드시
1: 혹직티 라인 클리어 하지니 라인 난이 보스 난토레
0: 아스다 못 나나오는 비보 보디 나 도움을 게려게 담어
1: 야래 난토레 난토레 어이
0: 거리 이게 누구 있다 오늘 띠가 난토비리도 봐
1: 살로 살로 살로 살로 거의 와봉 나가 몽농 몽강비리니 쏴쏴쏴
0: 아들이 나나오면 욕자래게
1: 아이 나야 뜻이 시다 시등 학도 못하겠고 학도 팜겠고 쏴쏴 학도 못하겠 쏴쏴 아스 난토레 난토레 난토레 샤드레
2: 그래 시부 그 남들에 비서 오디 미메들 레이 그거 몸 땅색해 봐
3: 에이
2: 다 되니 용시부 리테라 집 인제는 어비란 바 바봉 메라자고 용 어비라 브라
3: 메라자고 하이도 아이 코이 파드르네
2: 오 아이 아이 헬핑 핸디기 락사바네
3: 아이 뭉지 싸감 통나드럽네 싸감 통나드럽네 타이나기 에디션 시 엔지니어로 와이드라브니 리티아사 크람니 마이 머닝다 그루그루그루 라운드 이너럼 메얀더 아드소 아마트 라이트라브니
2: 코이노니
3: 코이 바붕 거울이 쇼잉 오라무니 더우시
2: 코이노 앙어부미 오자란 더우시보 오 아이 헬핑 핸데기 뭉스기 타뱅강 슈노노 바하드라 락사베네
3: 올라니 케도로게 남보 도망가임디 두카이기나 네 샤비르 어이 하자면서
2: 파자무슨 아이 하용 아이는 몰락세라게
3: 라니 이렇게 노래는
1: 못하고 나 보는 몰락세라지 너
2: 보는 몰락세는 또 오시
1: 알로
2: 이분 아이 그리는 또 오시
3: 에이 이놈 민 한그래네 아이 내가 사연 하이드로 사사사사 들어와 민 한그래
2: 더 바봉 메라서 오이 비라비라
4: 마리 마리 비마 비문 가나
2: 바봉 아이 타바돈비 헬핑 핸디기 락사네
4: 바봉
2: 아이디 뽑는 막싱도 아무도 강세대 타벅장 버스 마시만 이리는 할 세대

0: 공간기 타우럼 따비름 리버싱부 따람노 옥저리 크롬저리 따돈수 요비럭리
1: 욕저럭리 실리비마
0: 나젤 피다 타저리 피다 솜들링 센시
1: 파니
0: 따돈 나시에 코이기 공간기 타우럼기 아니슈보이나 탐저리 버시 나샤목 바하릿 아비안 캠페인다 셀헬프 그룹 누피싱나 러브 타우당 하이바 히라마시다 나젤가 동안 동안 바미오이싱가 우나두나 사바 와리와타이니 아두막부 타우럼 하우독바시디 고티마움 산디아라니 데비나 삭바 군웅 이샤이다 레박 레이 세타바 타미나시 따돈
1: 타미나시

누자기 타모이수 강신나다나 차이나 파우더바 람란바 아마굼 닝아이다나 아둠 쳇키바디 가리마타우 카우바게 라우남푸바 나학타기 와하이타나 잠자르비 아이부 앙아우비굼 탐비람바니 마시부 농시바기 하우나사니 가람나 아이나 하이르시게

ꯁꯨꯔꯦꯁ ꯋꯥꯠꯀꯔ ꯑꯃꯗꯤ ꯃꯍꯥꯛꯀꯤ ꯀꯥꯡꯕꯨꯗꯒꯤ ꯒꯤꯠ ꯑꯃ ꯇꯥꯕꯤꯔꯦ. ꯍꯧꯖꯤꯛ ꯑꯃꯨꯛ ꯇꯥꯃꯤꯟꯅꯁꯤ ꯎꯗꯤꯠ ꯅꯥꯔꯥꯌꯟ ꯑꯃꯗꯤ ꯁꯗꯅꯥ ꯁꯔꯒꯝꯗꯒꯤ ꯒꯤꯠ ꯑꯃ.